0: 먼저 비행기 비행 카페에 서류를 채널
1: Once again, copies, stand and go.
0: Twenty-something.